신청난의 저희 방 스텝이십니다. 아이언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까 우리 우수업이다. 우수업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방송으로 오셨군요.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일이거든요. 고용24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8일치 실업급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4차 구직급여 방문 신청일이 9월 28일이 아니라 10월 6일이 되어 있던데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거든요. 10월은 유치원 실습으로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빠, 날씨가 화창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그런 방송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아연님 오랜만에 신청사연란에서 뵈니 두 배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왠지 모를 꽁똥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연님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4차 땐 잘 알아보시고 잘 신청해서 알뜰하게 잘 쓰시길 바라보면서 청해주신 곡 3곡 함께 들어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요, 인라이브 최고의 가요 방송국입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우수의 멋진 가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시간 신청 하나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 하시는 이쁜 돌림, 갑자기 방송이 잡혔습니다.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선곡으로 몇 곡 더 듣고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러 갔다가 진짜 필요한 거 말고 엉뚱한 것만 사올 때 살짝 어이없긴 하지만 다음에 사지 뭐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나 하려고 했던 것들 꼭 하셨으면 좋겠지만 깜빡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쁜 돌림과 엄청나게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옵니다. 2시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스타비님 시간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또 뺏는 이러다가 방송 뺏어서 하는 전문 자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타비님을 대신해서 12시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앞전 방송 멋진 목소리의 우스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또 시작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힘들수록 씻고 무너질수록 단정하게 입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은 말보다 겉모습에서 더 느껴진다고 합니다. 씻는 것이 귀찮아지고 아무 옷이나 걸치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거울조차 보기 싫어진다고 하네요.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방치라는 건 무섭도록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겉모습이 흐트러지면 행동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흐트러지면 하루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오히려 겉모습부터 바로 세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여줄 사람이 없어도 씻고 머리를 정돈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스스로를 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당장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무엇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무너지던 하루의 중심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이제 뭐 잘 볼 것도 없는데 꾸며서 뭐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데는 나이도 보여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단정함은 남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만 년 만에 다녀가신 분이 있습니다. 방에 계신 우리 우기님, 지금도 장미 언니께 아주 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좀 불쌍하긴 하네요. 월요일 출근 완료했습니다. 일단 눈을 떴으면 성공이고 출근했으면 오늘 할 일을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번 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은 크게 웃고 힘든 일은 대충 털어버리자고요. 오늘부터 좋은 날의 시작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웃고 이번 주도 잘 버텨보아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아주 사연은 멀쩡하게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방송하기 전까지도 사연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넘겨버릴까 했는데 뭐 특별히 네 특별히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신청곡 다 준비합니다. 감사하죠?

네, 우기님의 사연처럼 뭐든지 시작만 하면은 뭐 하루는 그냥 금방 갑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일어나기 힘들고 또 씻기만 하면 또 걸어지고 옷을 입으면 또 나가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서 다들 힘들고 할 일도 많을 텐데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입니다. 촌스러운 곡 세 곡. 정말 예전 곡이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글루미 썬데이 오라버니의 신청곡 세 곡 함께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세 곡을 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신청곡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두 곡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이호이님 다녀가셨습니다. 누나 하시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즐거운 한 주가 되겠어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이제 제법 선선해서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하늘도 얼마나 이쁜지 가까운 군교라도 놀러가고 싶네요.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진짜 날씨 좋죠? 요즘 하늘 보셨나요? 굉장히 파랗습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 1년간 진짜 하늘을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짬나면 파란 하늘 한번 곡에 들어서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신청하신 곡 중에 백지영의 노래와 그리고 허박이라고 적으셨는데 허각 맞으시죠? 네, 나를 잊지 말아요. 이 곡 두 곡 들으십니다.

형편이 비슷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남편은 모두 작은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부인은 남편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걱정과 잔소리부터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남편의 흉을 봤습니다. 남편은 점점 기가 죽었고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와이프에게 욕을 듣고

잊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서툴러도 먼저 믿음을 보여주었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남편을 늘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고 장사가 되지 않는 날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첫 번째 남편은 어려움을 넘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은 작은 가게에서 큰 상점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안사람이 늘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기가 죽지 않는 남자입니다. 라고요. 아내의 한마디가 쌓여서 한 남자의 인생을 만듭니다. 깎아내리는 말은 사람을 주저앉히지만 세워주는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서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의 삶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응원은 남편에게 큰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늘로서 성취하시는 여성분들, 자기 자신의 말투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남편 탓만 하고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일호수 방송국에 지금은 이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스타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청곡이에요. 보고 싶었던 돌언니가 또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반가워요 언니. 오늘은 밖에 바람이 안 불어주고 햇님만 쨍쨍하네요. 오후에 잠시 동네 마실을 가야 하는데 왜 이리 뜨거운지. 오늘 갑자기 잡힌 방송이지만 즐겁게 잘 들을게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돌잔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앞전 우수님 방송 들었을 때 사진을 찍었다고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참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인님 차근차근 준비해서 예쁘게 돌잔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신청곡이 많아서 두 곡만 전해드립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치과진료 예약 잡으려고 하는데 세 통째 통화 중입니다. 5분 정도 간격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되겠죠? 이쁜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약 잡는 게 참 힘들죠? 저도 병원 예약 잡다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큰 병원은 정말 예약을 잡으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더랍니다. 아, 얼마나 힘든지 이제 기다리다 죽겠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도 어머니 치과 예약 잡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잡혀서 통증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중에 여전히 두 곡 전해봅니다.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자전거 뭐 뒷자리 만든다고 하고 계시는데 추천을 이제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가 구박을 했어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여튼 너를 위한 노래야 잘 들어라고 하시면서 예뻐 예뻐 앞모습도 예뻐 뭐 이런 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가 재밌는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와, 아까 그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약간 예전 곡을 청해 주셔서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햄버우님 신청곡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주부터 귓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차태현이 부르는 I love you 함께 들으시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세현 아나운서보다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리나 후라이팬이 천국 남깁니다. 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도 파이터 했습니다. 많이 싸웠군요. 회의하다가. 안 해야지 다짐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뭐 회의하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고쳐야 될 부분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오님도 좀 직책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싸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청하신 곡 두 곡 다 준비를 합니다.

저희 한우루즈 방송국은 현재 C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랑하고 이쁘고 아니면 멋지던가 여튼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방송을 해보신 분들,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오디션을 보고 자키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분들의 멋진 분들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참 말을 못하네요. 자, 다음 마지막 신청 사연입니다. 우리 돌아옵니다 하시면서 아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에 놀러를 가야 하는데 말이죠. 백수는 집에서 뒹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언니,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서프라이즈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백수가 노는 게 아닙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 단계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니 좀 휴식을 취하는 시기고 그런 거지. 너무 또 나 백수요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니까요.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 3곡 중에 2곡을 또 준비해봅니다.

잘 지내, 행복해 라는 말은 못해. 참 예뻤었던

여러분, 어느덧 두 시간 다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죠? 다들 뭘 드실 생각입니까? 저는 오전부터 못 먹는 상황이 돼가지고 굶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화방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입으로 뭘 못 넣으니 콧구멍이 발달을 했습니다. 밖에서 라면 끓여먹는 냄새,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빵 냄새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후딱 그 시간이 흘러서 저녁에는 맛있는 것들을 몽땅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까지 연락이 안 되면 먹다가 체해서 쓰러진 줄 아십시오. 다음 방송은 우리 스타비님 시간입니다. 우리 스타비님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어쩌면 내일 뵐 수도 있습니다. 뭐 못 뵐 것 같았는데 어쩌면, 네, 어쩌면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아시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흐름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새 짧아진 해를 보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훌쩍 자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는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매일 보고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하루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겠죠. 그래서 가끔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서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내 주변과 나 자신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남겨놓은 변화는 분명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음악과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이쁜 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일교차가 심해지는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비님, 감기 조심하세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햄바우님,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성모의 화살기도, 신승훈 사랑이도 헤어질 수 있다면 함께했어요. 다음 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힘차게 일주일 즐겁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아, 뭔가 그 시간표상으로는 지난주에 수업이 끝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가는 건가? 아닌 건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궁금했어요. 담당하시는 그 부원장님께서 카톡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안 가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싸, 잘 됐다. 오늘 점심시간쯤에 소희랑 버거킹도 가고 또 다이소도 가고 놀아야 되겠다 라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출근하는 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시간보다 더 앞당겨진 시간이어가지고 네, 헐레벌떡 준비를 하고 수업 준비도 막 얼른 하고 그리고 나서 차편을 또 열심히 찾아봤죠. 네, 그래서 최대한 당겨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4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아, 4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30분 정도 뒤로 딜레이 시켜가지고 오늘도 출근합니다.

주변에 보면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물론 제가 연예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따뜻하고 그리고 가장 친근한 DJ였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잠을 조금만 잤고요. 밥도 못 먹으니까 컨디션이 별로가 됐어요. 이제 밥이 되면 밥 한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엄마 치과 치료 예약 잡았는데요. 내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오늘 예약했는데 내일 바로 잡히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남은 것은요. 치료를 잘 받는 것입니다. 저 아점 먹어야겠어요. 방송 즐겁게 하시고 맛있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먹자니 뭔가 급하게 먹어서 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토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뭔가 좀 급하게 일을 해치우면 꼭 부작용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인가 언제는 수업에 되게 간당간당하게 갔습니다. 지하철도 밀리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 다른 지하철, 뭐 기차 이런 것들을 기다리느라고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도착은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먹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거킹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버거킹도 주문이 밀려가지고요. 진짜 한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이걸 다 먹어야 했는데 먹다가 시간이 안 돼서요. 입에다가 막 쑤셔넣고 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휴, 이거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먹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진의 차차, 미나의 전화받아, 베이비복스의 킬러, 꽁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월요일입니다. 바쁘네요. 주말 상황 인기받고 후진하고 간만에 정맥주사 놓는다고 손 풀고 이것저것 정리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됐네요. 점심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메뉴가 뭐가 나오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저희 아이는 오늘 마라탕 나온다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급식에서의 마라탕 맛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메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흥미

피가 높아지나 봐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점심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나머지 시간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또 화요일만큼 힘들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힘들고 안 힘든 날은 없지만 그래도 월요일이 주는 그 무게감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안신의 이별여행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 언타이틀의 날개 필사마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이제 돌잔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말에 가족 사진도 찍고 돌상 대여도 하고 바쁜 나날 보냈어요. 왜 이리 시간은 잘 가는지 1년이 금방 다가옵니다. 제가 울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수월하고 혼자 잘 놀고 금방 큽니다. 곧 한 살 되는 아들 잘 커줘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해나가 봅시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정인이 엄마님 고생 많으셨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특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요. 스케줄도 짜고 또 누가 올지 초대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요. 나 자신을 가꿔야 되기도 하거든요. 뭐 말은 돌잔치지만 사실은 엄마가 좀 예뻤으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승기 다 줄 거야. K-뮬의 러브119, 양정승의 밤하늘의 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유승준의 찾길 바래 함께했고요. REF 네버엔딩 스토리 다나의 다이아몬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점심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했대요. 물론 아주 춥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운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오후가 되니까 아직 여름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뜨거운 태양이 방긋 웃고 있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박은빈 정규앨범 나왔어요. 한동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예술이에요 하시면서 꽃미남님 네, 저도 참 좋아라 하는데요. 저희 방송국에 네, 신청곡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네, 이번 주도 아자아자 으라차차차 파이팅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리의 가을이 왔나봐 문현아 표혜미 번져가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와도 후회하거나 아니면 또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여러분의 가을은 어떨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고요.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 앞으로, 다음 방송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출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출근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좀 긴 시간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흑자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조선 힙합의 노래를 들으면 얼씨구 좋구나 그래야 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입니다.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열심히 하시고 급하게 또 출근하러 가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2시를 출발해서 일단 4시까지 함께합니다. 제 뒤에 악마님 방송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가 하지만 일단 4시까지 합니다. 자, 신나게 출발해봤어요. 요새는 데니스 프로젝트가 신나는 노래를 안 내니까 네, 랄랄라 팔레스? 얘들이 며칠에 한 번씩 한두 곡 정도 내는데 노래가 아주 신나서 준비해봤어요. 가을밤 축제의 낙원, 네, 그리고 조선힙합의 4개 동행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트로트 아닌 것이, 네, 아이시고 좋구나, 네, 조선스럽죠?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 신청곡 준비할게요. 모두 정지, 가수 이름이래요. 난 너만 봐 라는 곡과 스톤김, 우리 돌은 방송하고 병원 가는 중일 텐데 또 가수가 스톤이네요. 노래가 되던 날, 이렇게 두 곡 준비해드려요.

노래가 되던 날. 그런가요, 바오님? 노래가 좀 되던가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햄바오님께서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장시간 방송 있으신 걸로 아는데,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침에 10시에 우리 이쁜 돌림께서 도움 방송 갑자기 끼어들어 와주셔서 한타임 해주시고, 우리 스타비님께서 아침 시간 양보해서 네, 조금 일찍 넘기면서 몇 분이지만 그래도 꽉꽉 채워 거의 방송 다 해서 한타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2시 또 멘트 이렇게 2시간 하고 네, 제가 그런 김에 우리 악마님께도 방송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멘트 방송이면 한 대에서 네, 네, 우리 악마님까지 멘트 방송 다 하고 5시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예요. 그래서 네, 신청곡이라도 전해드릴까, 간간이 사연 올라오면 사연도 멘트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녁 시간이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따 봐서. 자전거도 타러 나가야 되고. 자전거 조립은 다 마무리 하셨나요? 네, 자전거는 조립할 게 없어요. 자전거는 조립할 게 없는데, 자전거가 생기니까 막 이거저거 달고 싶은 거죠. 자전거 뒷받침을 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공구로는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손이 너무 아파서 어제 쬐끄만한 전동 집에 있는 거 너무 커갖고 이게 안 맞아갖고 조그만 게 안 맞아서 쬐끄만한 전동 드릴을 하나 또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뒤에 누굴 태우고 다닐 건 아닌데 또 우리 강아지 미용 갈 때 강아지 가방을 둘둘 매서 자전거 타고 가볼까 생각 중이라서 네, 여튼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 생긴 게 너무 좋네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보아의 넘버원, 컨트리코꺼의 콩과 신화의 퍼펙트맨까지 신나는 곡으로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합니다. 네, 햄바우님 신청곡으로 네, 오늘도 세 곡 함께 할게요. 외근이 오늘은 없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쉬엄쉬엄 하면서 편안하게 음악 함께 들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원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확실히 날씨는 시원해진 느낌입니다. 가을이 오긴 오려나 보네요. 에어컨을 며칠째 안 키고 있어요. 정말 시원해요. 창문 다 열어놨더니 커튼이 바람에 날려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혈압 오르는 일 없으시길 바라봅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필사마님께서 혈압 올리시는데 지금 신청하신 곡이 신예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오이경의 잠이 안 오는 밤, 여은의 너라서 버틸 수 있어서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일 나온 신곡은 신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노래를 당일 곡은 저희가 구하려면 한 곡에 770원을 내고 구해야 돼요. 근데 방송하면서 몇 곡을 틀까요? 그만큼 벌질 못해요. 그래서 당일 나온 신곡은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하루가 지나서 노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리 구할 수 있으면 알아서 다 틀어드리는데 굳이 당일 곡을 신청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 나온 신곡은 일단 준비를 했어요. 다음부터는 신곡 신청해 주시면 안 틀어드려요. 오늘 곡은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아셨죠?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선풍기 2단으로 틀고 있으니 훈훈해서 좋네요. 저도 아침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상에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거든요. 일단 컴퓨터 본체 쪽에도 하나, 네, 혹시 컴퓨터 열받을까봐 해놓는데 아침에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만큼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단 얘기죠. 오늘도 장시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고 힘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치님께서 또 힘을 주고 가셨습니다. 주말에도 내내 감사했어요. 신청곡 올려주셔서 네, 심심치 않게 노래 들으며 제 할 일을 다 했답니다. 이찬혁의 파노라마, 박지훈의 곡가, 이재훈의 더 사람, 네, 이렇게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이어가세요.

마감해야 되는데 마지막 신청곡인데 마감을 더 이따 해야겠어요.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토바이 중고 125cc 사고 350cc 팔고 맞교환해야 됩니다. 아직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오토바이고 뭐고 나는 자전거가 좋아서 만약 그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소녀가 된 기분이에요. 그냥 자전거가 마냥 좋은 자꾸 만지고 닦고 막 그러고 있어요. 혼자 신나갖고 되게 철없어 보이죠. 이렇게 좋은 걸 안 사주고 말이야. 그쵸? 눈 아파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매물 보느라 눈이 아프구나. 그쵸? 뭐 하나 이렇게 찾으려고 들여다보다 보면 진짜 눈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좋은 게 딱 걸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저도 자전거를 작년부터 정말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는 꼭 사야지, 카드로 긁어야지, 할부로 꼭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선물같이 키도 오빠가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신청곡 박은빈의 박은빈 앨범 채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죠? 나온 곡도 다시 나오고. 예,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우리 꼬미남님 덕분에 몇 곡은 들어본 것 같아요. 노래들이 일단 목소리가 예쁘니까 다 예쁜 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곡, 네, 박은빈 그리고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 이 곡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너무 좋네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세 곡이 다 노래가 너무 예뻐서 저도 잘 듣겠습니다. 세 곡 모두 준비했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제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어요.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거예요. 편성표 수정해놨죠. 그리고 저는 6시에 일단 다시 옵니다. 오는데, 오긴 올 건데,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IM의 그때 붙잡았다면,

제목을 말하는데 노래도 가사가 딱 그게 나와서 노래 따라 부를 뻔했어. 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봐요 라는 곡과 바다 저 너머에는, 그리고 김민울의 떠나가도 괜찮다고 까지 준비해드리고 올게요. 조용조용한 노래 먼저 전해드리고 조금 빠른 노래 또 준비할게요.

우리 털님은 오늘 쉬는 날이래요. 나도 오늘 쉬고 싶은데 저 대신 방송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쉬는 날 왜 그러고 있어요?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그쵸? 나는 언제 쉬죠? 나에게도 쉼을 달라. 저는 언제 쉬냐면요, 내일은 저녁 7시 방송이네요. 수요일도 방송이 없고 목요일은 병원 가요. 그래서 방송은 쉽니다. 그렇지만 할 게 많죠. 반찬도 또 해야 하고.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못 쉬나 쉽긴 합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서준이 부르는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라는 곡이고요. 네오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나에게 거는 주문이라는 곡과 사랑은 늘 첫사랑이야. 이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 드라마나 뭐 만화, 순정 만화 이런 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내 첫사랑이야. 첫사랑이 뭐 중요한가요?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하고 현재 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게 해준다 했는데 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 올게요.

무슨 짓이죠? 울면서 춤을 춘다니. 슬픈 건지 웃긴 건지 참 모르겠죠. 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고요. F샵의 요리 심장, 에빙의 페이스메이커, 못다한 답장, 나도 고마워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하러 올게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결라잡이의 행복이라는 앞정이라는 곡을 뒤로 남겨두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봅니다. 이따 또 만나요. 네, 우리 4시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대기를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악마님? 어? 이 시간에 하면 내가 멘트하면서 확인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래요. 대기를 50분에 해야지 말이야. 악마님과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고요. 악마님 방송 끝나면 또 이따 또 만나요. 이따 또 노래 틀어주러 올게요. 그 사이 이것저것 좀 치워놓고 아이 저녁도 좀 해놓고 그리고 이따 또 이따 또 만나러 올게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일단 1분은 여기까지. 그래요. 음악만 전해주다 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뭐 월요일치곤 네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앙마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후덥지근하면서도 바람이 부니까 아 가을이구나 새삼 느낍니다. 네, 가을이 찾아오면 네, 또 감기가 같이 찾아오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하고요.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2시간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후에 또 만나서 서버 얌전하게 넘겨드리겠습니다. 2시간 후에 뵙죠.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그 소소한 행복이 뭘까 막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 찾아오더라고요. 어제는 또 아이들 재우려고 얼른 자, 내일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려면 자. 근데 요즘에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돼지가 나왔어요. 돼지가 나왔는데 핑크 돼지인데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왔대요. 어? 그랬더니 나보고 돼지라며 많이 먹는다며 그럼 쟤가 나지 돼지 엄마도 돼지 형아도 돼지 그 대신 이모는 돼지가 아니랍니다. 네 웃어야 될까요? 왜 돼지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돼지 아니어도 많이 먹는 곤충 그리고 많이 먹는 동물들 많잖아요. 돼지만 나오면 자기래요. 귀여운 돼지. 네 여러분들 네 핑크 돼지 귀엽죠? 귀여운 하루 웃음 짓는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우리 작은 아이 퇴근 시간입니다. 꼬미나님의 청곡을 전해드리고 노래 좀 길게 듣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만 누나. 내일 오토바이 혼다 PCX125cc 보러 갑니다. 빠르면 오전 아니면 오후쯤은, 그리고 기존 오토바이 포리자 350cc 너무 무겁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사고팔고 막교환입니다. 야호, 수고하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350cc 포리자 PCX 생맥주 500cc 1000cc는 알아도 오토바이 PCX 포리자는 몰라서. 네, 그쵸. 나에게 맞는 오토바이가 있겠죠. 새 오토바이라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신나고 막 두근두근 설레이고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끌고 댕기세요. 아셨죠? 한 주도 우리 화이팅하면서 청해주신 곡과 또 선곡을 해서 듣고 좀 길게 좀 듣고 나올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누나 천국남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돈 쓰고 왔습니다. 우리 햄바오님이 아가미를 봤다면 저는 회를 떠서 먹었습니다. 네, 전 주말에 아가미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은희가 정의인이 팬인데 목소리로 출연하여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잘 들을게요. 아, 마눌님과 데이트 했군요.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었는데, 저희 아이가, 큰애가 원래는 회를 종류를 잘안 먹었어요. 근데 초밥을 먹더니, 언제부턴가 초밥을 먹더니 기본이 10접시입니다. 아, 그래서 돈좀 쓰고 왔습니다. 아, 우리 천국이 다 가라. 차마 가라고 말로는 못하고 천국으로 해서 다 퇴장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라고 해도 지금 4시 43분인데 다 가래. 딱이래. 지금 가야 된대. 네, 여러분들 이제 퇴근 시간이 와.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미리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6시에 퇴근하시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다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햄버거님도 퇴근 시간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계시죠? 근무하면서 좋은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인, 낯설지가 않네요, 이름이. 정혜인, 정혜영. 네, 낯설지가 않아요.

네, 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새해 곡 청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향수 뿌리던데요. 향수 뿌리지 마. 향수 뿌려야 돼요. 너무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기본 에티켓으로 향수를 많이 뿌리는데 적당량의 향수가 좋지. 과하게 뿌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의 스킨 로션 냄새가 엄청 강한 게 많더라고요. 전 은은한 게참 좋은데 향수 뿌린 지가 언젠지 네 오랜만에 사연 나눠서 만나 뵙고 또 대화방에서 인사 나누는 거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9월이에요. 9월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베이베 하네요. 베이베 하니까 그 개그맨이 생각나는데.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아침 겸 점심을 먹고요. 오후 들어서 배가 고파지길래 라떼 한잔 타서 마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져 가고 있는데 더 좋아지면 집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옥상 페인트 칠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할것 같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좋네요.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작업하기 좋아질 것 같아요. 악마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재미나고 해피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선선해지면 저도 집 보수 작업을 할까 합니다. 네, 벽지. 포인트 벽지를 사서 우리 아이들이 찢어놓은 벽지에 붙여야겠습니다. 장마 끝나고 태풍 끝나고 선선해지면 붙이려고 놔뒀는데 아마 10월 명절 지나고 하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적 풀은 사다 놨는데 아직 안 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차니즘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꽁치님은 부지런하시니까, 날씨가 좋아질 때 보수 작업도 하고, 또 걷기 운동도 하고, 내 겨울이 되기 전에, 간식도 많이 사잖아요. 아셨죠? 겨울 잠 자야 되니까. 전 겨울이 참 별로예요. 막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비등비등 집에서 잠만 자고 싶은 곰팅인가 봅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한 주도 해피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함께합니다. 네, 그 가는 길 시장 들려서요. 떡볶이, 튀김, 순대 사가려고요. 가는 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 떡순이 생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어제 입이 심심해서 떡볶이에 우리 순대나 사다 먹을까 해서 차를 끌고 갔어요. 다 문을 닫은 거야. 그리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는 이렇게 여는 데가 없니? 시골은 이게 안 좋습니다. 일요일 날 여는 식당이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분식점 다 닫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못 먹었어요. 아, 저녁에 먹을까요? 네, 우리 필사마님, 네. 떡순이, 떡순티, 순떡티. 어떤 말이 더잘 어울릴까요? 떡티순은 별론데. 띠떡순도 발음도 안 좋고, 어렵고. 떡순티가 낫네요. 순떡띠. 아, 그거 괜찮다. 순떡띠. 순덕씨. 이러다가 순덕이란 이름. 순덕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들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순떡띠. 만나기 잡사. 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순떡띠. 만나기 사가요.

네, 우리 피사모님께서 순딱 띠 사가면서 이 노래가 아닌데 하셨을 텐데 나에게로의 초대 리메이크 곡이 송출이 되었어요. 전 타임 시간에. 그래서 오랜만에 My Love을 위해서 순딱 띠를 가지고 가는 사마님을 생각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연 듣기 전에 세 곡도 선곡으로 잔잔하게 듣고 댄스곡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얼추 그러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아까 잠시 동네 마실 다녀왔는데 여전히 낯은 뜨거워요. 숨막힙니다. 마실 다녀왔군요. 매실 마시면서 마시라면 좋습니다. 뜨거워서 아들이랑 저랑 이길 뻔했어요. 얼른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켜고 후다닥 집으로 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예요. 오늘도 잘 듣고요. 만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그래서 천국이 미쳐입니까?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마실 좋죠? 네, 그러게요. 요즘 선선하게 바람도 부니까 걷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조금 더 선선해지면 걷기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 네, 오늘 하루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이제 풀타임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요즘 장시간 방송하시는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힘차게 우리 달려봅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여러분 생일

어우 깜짝이야. 제 배경음이 너무 활발하네요. 세상에 내가 놀랬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로 시작을 해봤어요. 우리 악마님 고생하셨어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술 빼고. 네. 천년의 시간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 이 얘네들이 참 재밌어요. 랄랄라 팔레스. 네, 셔플 셔플 리스펙트라는 곡을 노래도 몇 곡 안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트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 로로의 달려라 카니발. 아빠 차는 카니발이래요. 우리 아빠 차도 카니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나도 모르지. 내 맘이지 뭐. 자,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신나게 함께 해봤고요. 함께 할게요. 밤하늘 극장의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의 형태라는 곡과 엘리오의 월급이 사라지는 이유, 이렇게 두 곡 더 전해드립니다.

나는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노래가 진짜 슬프네요. 살다 보니 다 써졌대요. 참 우프죠. 네. 월급이 다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엄마 배고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노래 세 곡을 더 올려두고 일단 후딱 밥을 주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내일 중고 오토바이 보러 갑니다. 드디어 보러 가는군요. 연락이 오면 혼다 PCX 125cc 중고 5000km면 거의 새거, 5000km 타면 새거예요. 제가 차랑 오토바이 이런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주 득템이라고 하셨어요. 득템 좋네요. 싸게 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그래요. 저의 그 좋은 기운이 우리 그 꽃미남님께도 전해져서 잘 득템 하시길 바래요. 네, 저도 득템했으니까 우리 꽃미남님도 득템 꼭 하시기 바래요. 소각소각의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 이 노래 제목 보고 이거 나왔을 때 되게 그래 이런 노래도 또 나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신청해 주시다니. 규빈의 노래와 박은빈 이렇게 세 곡이었나요, 신청곡이? 네, 신청곡 보고 원래 박은빈 노래 딴 거 선곡했다가 얼른 빼고 신청곡으로 네, 넣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원래 그 세 곡 나간 것 중에 박은빈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간 곡이 비상열람망이에요. 소각소각, 규빈, 박은빈 요 차례대로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오래 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살짝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멘탈 좀 막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목소리가 예뻐서 노래도 너무 예쁘죠? 참 부럽습니다. 목소리 예쁜 사람들을 참 부러워요. 제가 목소리가 저렇게 예뻤으면 하루 종일 방송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 사연은 우리 감이라고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감이라고 쓰신 우리 철든 부장님 듣고 계십니까? 간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서일아의 미워하지 말아요. 서준의 말해줄게. 이석근의 웃음이 안녕.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쉰다고 하더니 듣고 있나요? 철님? 그래요. 신청하신 곡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전해드릴게요.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좋은 하루 쭉 이어가시길 바래요.

다음 신청곡은 펠사바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장미님 장시간 방송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아침에 뵀을 때 그림이 그려지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날 건데요. 내일 저녁 방송이라 잘만큼 자고 일어날 거예요. 눈이 안 떠진다 죽겠다. 네, 그래서 내일 늦게까지 자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김결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이후의 마지막 통화 이후로 조수연의 불 꺼진 새벽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래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장시간 방송 수고하십니다. 화이팅 해보아요 하시면서 슈퍼주니어의 미나 그리고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2024년 버전이었던가 벌써 봐. 네,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그걸 뒤에 건 못 보고 그냥 올려두었더니 2024년 버전이라고 써있어서 원트의 별이 빛나는 밤에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애기 밥 먹였나봐요. 우리 정이도 밥 챙겨 먹고요.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또 애기 보느라 고생할 텐데 네. 끼니는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래요.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노래 신청하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밥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치과 예약한다고 하시던데 치과는 내일 가나? 그래요. 저녁 식사도 꼼꼼히 챙겨 드시고 야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요새 커피는 어떻게 또 타먹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되시길 되세요 하시면서 옛 하트의 3-4 그리고 아이첼린 네, 바나나 장준 그리고 영준 그리고 영택 그리고 K가 부른 버스 안에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하 마트에 갔다가 커피가루에 우유 좋아요. 네, 조금 쓰다 싶으면 네, 설탕 조금 넣어도 돼요. 그 설탕 조금 넣는 건 당에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믹스 커피 먹는 것보다는 괜찮으니까 그래요. 신청하신 곡 저도 함께 잘 들을게요. 저는 일단 올라온 신청곡은 우리 꽁치님 신청곡까지니까 일단 전해드리고 다시 멘트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곡을 전해드리기 전에 선곡해놓은 노래를 몇 곡 듣고 갈게요.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흐르는 곡은 두빠의 기억해줄래 라는 곡입니다.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두빠는 뭘까요? 오빠랑 아빠랑 두 개라서 두빠인가? 화전몽에 해가 다 내려앉기 전에 불편한 사람의 어딘가 있을 너. 불편한가 봅니다. INJU의 오늘도까지 듣고 다음 신청곡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수고했대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꾸미남님 다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내가 방송을 얼마나 한 거야, 세 번째.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오늘은 콜이 좀 있나 봐요. 바쁘면 좋은 거죠. 바쁜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달리시면 곤란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한해 문세윤의 비행기, 신의진의 너의 여름, 심은진의 노래까지 세 곡 청해주신 곡 준비해드립니다. 안전 안전 안전하게 배달하세요.

필사마님 단영아 주셨어요. 두 번째 단영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기가 술 먹었어요. 뭔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요. 신청하신 곡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비어네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조선힙합의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신청해주셔서 준비해드립니다. 좀만 먹어요. 좀만.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밤 날씨도 괜찮네요. 제가 사는 곳은 가을 날씨 나오는 듯요. 여기도 가을 같아요. 주변이 조용해서 노래 들으면서 시간 보내기 좋네요. 그러게요. 문 다 열어놓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정말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장미님 방송 계속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태민의 궤도, 키의 헌터, 엠블랙의 남자답게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가을 날씨를 느끼며 좋은 노래 또 함께 잘 들어요.

그 드라마 생각나지 않아요? 플러팅 인 줄 알았는데 라는 곡과 인생 충전소의 사진 밖의 사람, 미지 1호의 그런 제가 행복을 말해도 될까요? 까지 전해드리고 올게요.

자, 멘트는 이제 목소리가 갈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신청곡만 자기 전까지 전해드리다가 우리 연희님 오시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네, 11시까지 전해드릴 테니까 신청곡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마감선을 신청곡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오늘도 장시간, 낮에 2시간, 저녁에 또 3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내일 저녁 또 5시에 아니 6시에 만나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빨리 달리기만 하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요. 엑셀만 밟고 운전하다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엑셀만 밟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며 속도를 줄여보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멈춰가는 시간, 2026년 9월 8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호수 오빠 안녕하세요. 요즘 아들이 새벽에 깨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리 평안할까요? 아직도 피로 누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가 봅니다. 오늘 오후에 피곤한 몸 이끌고 제 병원 갔다 와야 되는데요. 더울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제대로 준비하고 아들도 저도 덥지 않게 하고 가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청란에 흔적을 남겨주신 정인이 엄마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보고요. 터보님께서 아침 방송하실 때는 날씨 알려드릴 텐데 제 전문이 아니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신청나라의 필사마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아침에 오셨네요. 출근해서 아침 먹고 나면 9시까지 커피 한잔 마시며 쉴 수 있지요. 물론 상황 생기면 그럴 수 없지만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김없이 다녀가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변수가 생길 시 즉각 대처를 해야 하니까 약간의 긴장은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신청난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해주신 곡 밝은 곡으로 제곡 주셨네요. 세곡 다 준비합니다.

0: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1: 네, 신정단의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했더니 엄청 피곤하네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 움직여보니까 예전에 일할 때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부 모드로 돌아와서 열심히 대청소 해야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예전에 일할 때 생각만 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좋았다고 하시니 웃으면서 대청소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 노래 세 곡 주셨는데요. 조성모의 다짐, 박미경의 이부의 경고, 성시경의 미소천사 세 곡 전합니다.

네, 도경수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비주맘님, 오늘도 신청곡 중에 도경수 노래 주셨네요. 잊을만하면 청국난에서 흔적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백일인의 산책, 도경수의 팝콘,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 세 곡 전합니다.